여기 에이금 바시 누이 에이금 왔니 마유 유난 유 로비 나 이거 아직 유배건 수코위 건 수코위 나댕 사바나 나보 오요 엔 타쿠 프레시 E eu bem calmo e sou suíti. E conga-me pequeno. Faz a mancha que o tani. Vino do julgado o ani. Somente tá cruzando. Mas a lobby foi o. A tangravi. Da lobby foi o. A passa alaçante. For I will beg you, me lo be help man, no libi vi, tan na vi se, help vi, you safe vi si, who fa vi de so far away, if you no sorry vi, only vi fasta you say, fa vi sara mandoro dan, sondro you talk, me no man, for the head. Me libi e mi waka mude for you are one. Amen.